호킹아 마하라 기타 구자머리 기장아 가리코 오테리기 우트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치 후이마치 카후이 기티 동호테라 파파레치

0: 에호키
1: 에호키
0: 기도
1: 기도
0: 마냐
1: 마냐
0: 캬
1: 캬
0: 브랴
1: 브랴
0: 괴
1: 괴
0: 에나
1: 에나
0: 하우
1: 하이
0: 오
1: 오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